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사랑을 하기가 겁이 나요. 지난 사랑에 마음을 다치고 거기에 아프고 그걸 알면서도 바보같이 나는 또 사랑을 해요. 거듭된 사랑과 이별로 나는 점점 낡아빠진 여자가 되지만 당신에게는 늘 새롭고 아름다운 여자가 될래요. 내 마음 받아주세요.

0: 거기도 그럽니까?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?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? 그죠?
1: 예, 달라요. 그때하고는 달라졌습니다. 그렇게 만들면

내 기억의 구석 한켠에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. 어릴 적 집안의 구석 한켠에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. 그때 기억해 내 키보다 훨씬 더 컸던 갈색 피아노. 그게 나를 이끌 때 널 우러러보며 동경했었네. 작은 손가락으로 널 어루만질 때 I feel so nice, mom. I feel so nice. 그저 손 가던 대로 거닐던 건반 그때 너의 의미를 몰랐었네.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때. 그때 기억해 초등학교 무렵 내 키가 너의 키보다 더 커졌던 그때. 그토록 동경했던 널 띵하시하며 빼고 갔던 건 방구위 먼지가 쌓여가며 방치됐던 네 모습 그때도 몰랐었지. 너의 의미 내가 어딨던 넌 항상 그 자리 지켰으니. 그런데 그게 마지막 이럴 줄 몰랐네. 이대로 가지마 you say. 내가 떠나도 걱정은 하지마. 넌 스스로 잘 해낼 테니까. 널 처음 만났던 그때가 생각나. 어느새 울적해버렸네 네가. 우리 관계 마침 별 찍지만 절대 내게 미안해 하지마. 어떤 형태로도 날 다시 만나게 될 거야. 그때 반갑게 다시 맞아줘. 그때 기억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널 다시 마주했던 때 14살 무렵 어색도 잠시 다시 널 어루만져.